0: 아유, 그거 하나만 원해라, 저만. 그거 하나만 원해라.
1: 나무! 예, 예, 메스터 여보야!
0: 여보야! 야, 왕성은 메스터 여보야!
1: 저만 원해라. 저 세상은 괜히.
0: 나만. 나가나 포가라 저만 나가나 구직세라 나가나 싸가싸 가만 니꺼라 레겐 와서 좀 무슨 나 오하냐라
1: 오오 니꺼라 레겐 팬
0: 에이 니 싸가 와서 니 싸가 메란 선이야 가봐 할 수 있어 오늘 우 싸가 메라
1: 아이 내가 참 미쁘나 보러 니가 참 인담 땡겨라 가만 스파라
0: 나 이쁘래라 아마 계란을 받을 수 있어 봐라 알아 막 깨달아